0: 비동전을 빼나.
1: 아, 파이스! 우리는 호피!
2: George Henrique Rodrigo!
3: Ligou! Gostou? Nossa noite!